0: 하셔야 네이프스 좋습니다.
1: 수태야 6:30-7:00 तक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Yoho KIPS FM 98.3 MHz.
3: Rewind. Rewind. Bollywood.